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자머리 기타가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 걸어 파파레치 후이 마치 카후이 기티 동어 데라 파파레치.